오와 잭스 막고 해 원치가 그제 배트맥은 디소 제치비아 타니샤 디시가 오게 바 빅스 삽드리스가 소해 메이비 섬 하니시노 니시노 니샤 그도스케 세다스 사손 에그마니아 셔럴 와파치 디샤 배트에겐 디소 제치비아 에카 제샤 배토 에기 바오해 게 루이 미안스가 모뎀 스스니게 바기니 디샤 다 바즈몬 땅게 스피니 노덴 하오 내가 해 내가 다도데 내가 there spring camp cups they need Ek hey you get you sham mistiga ji show not need saying about hey joy give you guys so they need guys sweet we need give and then how my god can you so about that new guys joy guys and it god hey guys be need my god you and show ga we can just say we can just go speak a speed hey you get the bad munch get the bad munch start not you should get sweet mad no hey you get on a come here and the munch get better no if my go have winch get against the